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활발한 장마전선의 활동으로 규슈 북부에서는 6일에 걸쳐 매우 거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의 활동이 활발해져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걸쳐 있습니다. 5일은 서일본에서는 대기의 상태가 불안정해져 거센 비가 내릴 우려가 있는 데다 규슈 북부에서는 6일에 걸쳐 매우 거센 비가 때때로 내릴 전망입니다. 규슈 북부에서는 6일 아침까지 24시간 내리는 최대 강수량이 15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상 강수대가 발생할 경우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6일에 걸쳐 서일본 부근에 정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폭우로 규슈 북부에서는 지반이 약해져 있을 우려가 있어 토사 재해와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또 낙뢰나 회오리 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먼 남쪽 해상에 있는 9호 태풍 바비가 4일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5일 오전 6시 현재에도 중심 기압 920헥토파스칼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로 예상은 현재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8일 수요일경부터는 오키나와 아마미에서 파도가 높아지는 등의 영향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중서부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연설했습니다. 연설은 야당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을 염두에 둔 듯 공산주의를 신속하게 타파하겠다고 말하는 등 당파색이 짙은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4일을 앞둔 3일 밤 중서부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에서 연설했습니다. 러시모어 산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등 저명한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바위에 새겨진 미국을 상징하는 명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첫머리에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 성공적이고 탁월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야당 민주당에서 좌파색이 강한 정치인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우리의 땅에서 공산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공산주의를 신속하게 타파하겠다는 결의를 여기서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주장한 독립선언 250주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당파색이 짙은 내용으로 뉴욕타임스는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워밍업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0: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 2월에 사망한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현지 시간 4일 아침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국영 TV가 전한 영상에서는 하메네이 씨의 관이 안치된 예배 시설에 많은 시민들이 하메네이 씨의 초상과 이란의 국기를 들고 모여 추모했습니다. 예배 시설 주변에서는 전날 밤부터 시민들이 장례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하메네이 씨의 공적을 찬양하고 장례식 전에는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등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이란 매체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중국 등 약 100개국에서 요인 등이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행사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장례는 5일에도 계속돼 운구 행렬이 각지를 돈 뒤 9일에 북동부 마슈하드에 매장됩니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요충지를 장악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추가로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 등을 공격했다며 대항하겠다는 자세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일 군 관계자와의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요충지 코스티안티니우카를 장악했다는 보고를 받고 침공을 계속하겠다는 의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SNS에 사실이 아니라며 뉴스를 날조하려는 러시아의 거짓말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게시물에서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의 석유 관련 시설과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며 무인기의 공격으로 시설이 불타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의 표적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서 850km 이상 떨어져 있다면서 장거리 공격의 성과라고 강조하고 러시아에 대항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0: 지난해 도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지는 4년 연속으로 시부야가 1위인 것으로 도쿄도의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도쿄도는 매년 3개월마다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의 체제 중 도쿄를 방문했다고 답변한 1만 6천 건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쿄 내 방문지에서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은 시부야로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4년 연속 1위였습니다. 이어 긴자가 54.1%, 도쿄역 주변이 51.8% 등이었습니다. 또 시부야를 방문한 관광객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30.1%, 이어서 30대가 21.2%였습니다. 방문 중에 한 활동을 물은 질문에는 일본 음식을 즐겼다가 8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용품과 식품 등을 구입했다가 62.7% 등이었습니다. 또 다시 방문하고 싶은지를 물은 질문에는 꼭 다시 오고 싶다가 47.8%, 오고 싶다가 30.5%로 많은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도쿄도 담당자는 도쿄의 매력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바람직한 경향인 한편 조사에서는 개선점도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인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와 관련해 나라현의 야마시타 지사가 이달 하순에 세계유산위원회 심의를 현장에서 지켜보기 위해 개최지인 한국 부산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나라현 아스카무라를 중심으로 카시하라시와 사쿠라이시에 펼쳐져 있는 아스카 시대의 유적군으로 오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한국 부산에서 진행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세계문화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야마시타 지사는 3일 회견에서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현지에서 지켜보기 위해 오는 23일

0: 일본을 출발해 한국 부산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마시타 지사는 오랫동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고 등재될 것이라는 기대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일을 확실히 하고 심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라현은 현 내에서도 세계유산위원회 심의를 지켜볼 수 있도록 카시하라시의 카시하라 문화회관 등에서 단체 시청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현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1: 기후현 야마가타시의 사찰에서 11점의 불상이 없어진 것이 발견돼 경찰이 절도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후현 야마가타시에 있는 도센지 사찰에서 불상 도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일 오전 7시경 주짓승이 불상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찰 본당 안에 있던 지장 보살상 등 11점에 높이 15cm에서 25cm 정도의 목조 불상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으로 절도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곽선영, 이춘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長野はどうでしたか?
0: 長野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3: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良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이이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요깟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데스를 데시다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신세츠나,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데스
0: 가 되는데요.
5: 신세츠데스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
0: 라고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
0: 는
5: 楽しい旅行でした
0: 가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7: よ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
0: 는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7: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7: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0: 매우,
5: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5: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素晴らしい 素晴らし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素晴らしかったです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よ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カーの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미아는이번에나가노를여행했는데요도쿄에서나가노까지는신칸센으로1시간반쯤걸립니다오늘은일본의신칸센에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신칸센은여러방면으로달리고있는데요신칸센차량은디자인도다양하고다양한명칭이있죠
2: 신칸센은일본을여행할때아주편리한데요신칸센을이용하면도쿄역에서많은주요도시로짧은시간에이동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도쿄에서교토까지는약 500km 인데요빠르면2시간남짓에갈수있어요
1: 그런데차내에서는사람들은보통어떻게시간을보내죠
2: 네차창밖을보며지내기도하고도시락을먹거나책을읽거나잠을자는사람도있는데요차내는대체적으로조용하고청결합니다
1: 네쾌적한시간을보낼수있겠네요
2: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기대해주세요